0: 救！你想我咋把 kissing go？
1: 走。
0: 没救。
1: 테라더로 테라로 텐더가 라 지금 후스타니가 못했어 근데 대대네 믿어
2: 父母的爱是沉默的守望而非手把手的引航前路的沟壑与风浪终需孩子们用自己的双脚去丈量